0: 이렇게 겨우 왕갑이야. 구루벅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구루벅거라. 무죄발에 미리 무.
2: 또 회라면 지독한 자고냐.
0: 버텨.
3: Radio Simba in Uganda.
4: Hallelujah.
0: Mukurikeyo, mweje mubadde.
5: Simba, hirogode.
0: Turn it up. Ikurubakona.